0: 로드 없이 죽네.
1: 누가?
0: 이거 들어서 타고 자야 야구 다 돼. 다 지금 또 돼 지금 딱이네. 네. 그 또 째 죽어라.
2: 또 째 니나 야.
1: 진짜.
2: 니마 언제 째 언제 째다. 단다 나도 째 째보라. 아니 공 어디야? 잡장 시민 직제 하시기를. 저도 숨 나를 째보르게 이래.
3: 离别之际，鹤爸在栅栏外久久驻足，凝望着园内的身影，迟迟不愿转身。这不仅仅是来自一位朋友的关心，更是一份人类对于自然、对于生灵最本真的尊重。湿地是一片由生命交织成的活态网络。 飞鸟划过天空，游鱼穿梭水草，昆虫在芦苇间低鸣。它们不是湿地的过客，而是湿地的建筑师，用生存、迁徙与繁衍塑造着这片水域的形态与韵律。千百年来，拉萨百姓始终把高原湿地当作传家珍宝一样捧在手心，把呵护写进了日常。 他们守护的从来不只是某一个物种，而是湿地那幅完整的生命织锦，是环环相扣的生态齿轮，更是人与自然相依相存的美好家园。